양옥수님 다녀가 주셨어요. 핑크레 영원 1%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당원에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아기를 시간제 보육을 맡겼어요. 6개월이 넘어서 잠깐 기간에 맡길 수 있더라고요. 신랑이 주 6일을 하는지라 제가 치과 못 간 지 1년이 돼가서 검진 겸 스케일링하러 치과도 가야 했고 오랜 기간 동안 못 만났던 아는 언니를 1년 반 만에 만났어요. 이 언니도 저보다 6개월 정도 빨리 출산을 해서 시기가 계속 안 맞았는데 이제 서로 아기를 맡길 수 있어 편하게 만났습니다. 짧게 브런치 먹으며 대화했는데 아기 얘기가 거의 90%였어요. 오늘 또 아기 예방접종하러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우체국 들러 택배도 붙이고 오려고 해요. 요즘 계속 바쁘네요. 이유식도 시작했는데 아기가 잘 먹고 있고요. 이유식 시작하니 더 바빠졌어요. 그래도 아기가 잘 먹어 보람은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요 터보님. 네, 아기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도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이 페이지 2가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잠깐이나마 여유를 내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또 아이를 위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서 바쁜 일상 속에도 소소한 행복이 느껴지네요. 이유식까지 시작했다니 앞으로는 더 손이 많이 가겠지만 아이가 잘 먹어주는 만큼 엄마에게 큰 힘이 되는 일도 없죠. 예전에 그 요리학원 다니시더니 그 효과를 보나 봐요. 오늘 예방접종 잘 마치시고 계획하는 일 무리 없이 끝내길 바랍니다. 늘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불금 되세요.

힐러 지우기님 다녀가셨네요. 터보형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배워요. 오늘 일하기 싫어요. 다음주 토요일 병원 운동회인데요. 아이유의 너랑 나, 유나 태양물고기 참여해주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오늘 유독 일하기 싫은 분들 많죠. 그래도 또 하루 잘 보내며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고요. 다음 주말에 병원 운동회 있다고요?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좋은 추억 하나 만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다녀오면 좋겠어요. 그 회사 행사하면 그래도 경품 이것저것 많이 주잖아요. 경품으로 꼭 상 하나 챙겨오고요. 그 맛에 회사 행사 참여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햄바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백현의 바래다 줄게, B2B 블루의 비가 내리면, 양요 섭의 별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보영 천국만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실 청소하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옷이 젖네요. 잘 들을게요. 네, 부지런히 아침 시작하셨네요. 잠깐 움직였는데 땀이 날 만큼 더운 날씨라 가만히 있어도 지치겠어요.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뭐 서울 29도, 대구가 오늘 탑인 것 같던데 30도까지 찍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침부터 벌써 기온이 확 오르기 시작했나봐요. 이럴 때 중간중간 수분 섭취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루 보내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루 부지런하게 시작하면 왠지 기분 좋은 금요일 될 것 같죠. 아침에는 바빴으니까 이제부터는 노래도 여유있게 들으면서 편안하게 흘러가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청해요. 일찍 잤는데 잠이 깨질 않아요. 타비가 카톡 보내서 깨똑하는 소리 깼어요. 아침부터 덥네요. 잘 들어요. 1%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 바스켓 치즈케이크. 나에게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 랑수의 썸은 아닌데 영화 취향은 같네. 청해 주셨어요. 1% 노래 아까 야옹수님이 청해 주셔가지고요. 네, 나갔었어요.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이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타비님 연락 덕분에 늦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네요. 아침부터 더위가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올라가고 있나봐요. 이런 날은 천천히 몸 풀어가면서 여유있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한잔 하면서 기분도 조금씩 끌어올려 보고요.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께서 주신 신청곡 사연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오랜만에 다음 방송이신 것 같은데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세젤예단 담미님 방송입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담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네, 시청 사연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은 세젤예단 다미님 방송입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네요. 다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한 15분 정도 시간 남았네요. 세곡 듣고 엔딩으로 오겠습니다.

방송 마칠 시간이 됐네요. 어느새 선선했던 날씨는 지나가고 다시 여름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는, 게다가 금요일이지만 오늘 하루 잘 마무리되면 기다리던 주말이 우리를 반겨주죠.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루 기운내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과 휴일은 충분히 쉬고 웃을 일 많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하늘호수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단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올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은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하늘호수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평소에 불안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나만의 작은 대체 행동을 정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이 밀려 불안할 땐 그저 책상 앞에 앉아보고, 괜한 걱정이 몰려올 땐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는 것처럼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요동치던 마음을 붙잡아주는 큰 힘이 되고는 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한우로스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저와 한우로스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보는 시간. 지친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로스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사연 가져왔습니다. 꽃미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담미님.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제가 요 부분만 읽고서 날짜를 봤는데 되게 애매한 날이다 생각했거든요. 보통 월급날이 뭐 그 10일이거나 15일이거나 뭐 20일이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26일인데 그랬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습니다. 뒷부분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정말? 수빈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빈이가 누군데? 그랬거든요. 아니, 수빈이가 뭐 어떤 그 계산 체계라던가 그 일하는 방식 뭐 이런 거를 이제 일하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수빈이가 한 만큼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꽃미남님 성함이 수빈 씨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문희는 빵 먹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 네. 어떡하죠? 약간 약간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수빈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구조래요. 배달 음식 일반 쿠팡이를 합니다. 힘들기는 한데 보람은 있어요. 벌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 음식 주문하고서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두근두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늘 두근두근 설레거든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네. 그, 수빈이는 이런 음악 좋아하나 봐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들으셨고요. 다음 신청곡은 우리 루미고구님이십니다. 2호공감의 플란다스에게. 네, 헤헤, 좋죠? 저 지금 정말 찐 반응인데 너무 좋죠? 네, 가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동화 같은 하루 되어 봅시다 하셨네요. 저는 오늘부터 이제 쉬는데 내일은 엄마랑 거기 가기로 했어요. 그 평창에 데이지 꽃밭이 있대요. 제가 또꽃 좋아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렸을 때는 꽃이 뭐 예쁘기는 하지 꽃이니까 예쁘죠. 물론 예쁜데 뭐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꽃도 너무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예.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자꾸 옛날에 엄마들이 왜 자꾸 꽃 사진을 찍고 막 꽃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꽃받침 하고서 사진 찍고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뭐그 꽃밭을 배경으로 막 사진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꽃 사진이 제법 있어요. 제 휴대폰 앨범에도 보면 하늘 그리고 나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 사진 진짜 많고요. 그리고 꽃 사진도 꽤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네, 그래서 데이지 꽃밭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내내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괜찮을까 싶기는 한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얼마나 예쁠까? 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신청해주신 곡또한곡 준비를 했죠.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동화 같나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 왜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 예전에는 왜 그 아름다움을 몰랐을까?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 왜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 예전에는 왜 그 아름다움을 몰랐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보다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걸 그냥 아름답게 볼 줄 알게 되고 예쁜 건 예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사는 건 사는 건 나왔다. 사는 건 지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근데 뭔가 그때와는 다른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예. 온전히 그냥 그대로만 좀 볼 수 있게 된 거? 예전에는 저는 예전에 굉장히 좀 까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생각해보면 과거에 저는 좀 많이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화가 잘 안 나거든요. 어지간해서 화가 안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 하려던 게 아니고 어쨌든 네 지금은 그냥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 제 주변에 사람들조차도 다 그 모습 그대로 좋은 사람들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야우스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전에서 6개월 갓 넘은 남자 아기를 돌보며 잘 듣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6개월이면 이제 이렇게 좀 혼자 앉아있고 막 그럴 때인가요? 그때쯤에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저질에 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어른 같아요. 그러지 않을 때죠. 그때쯤 이제 막 아니다 옛날에 막 기어다니고 이러면서부터 말썽 피우고 그랬던 것 같네요. 뭔가 조용해서 이렇게 보면 뭘 끄집어내서 어지럽혀 놓거나 좀 뭔가를 씹어 먹고 있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막 그런 거 먹을 때인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말 예쁠 때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요즘에 그 아기들, 아가야들 영상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힐링돼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 세상에,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예쁨과 아름다움, 귀여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네. 저 좋으시겠어요. 네. 그런 존재가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햄바오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단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수고는요, 뭐 재밌습니다. 방송은 진짜 그래요. 제가 뭐 하는 일이라던가 사실 그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참 수고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방송할 때는 안 그래요. 그냥 2시간에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하는 동안은 그냥 마냥 즐겁고 재밌고, 근데 거의 끝날 때쯤이 가장 좀 즐겁기는 한데 전 즐거워요. 그래서 전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청해주셨던 곡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클레오의 곡을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이시아님께서 담미님 안녕하세요 잘 듣습니다 하셨네요. 이시아님께서 주시는 신청곡들은 정말 믿고 듣거든요. 거를 곡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두 곡을 사실 저는 처음 듣는 곡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들어볼게요.

정인이 엄마님이십니다. 아침에 무진장 아프고 힘도 없고 몸살 났는데 하늘옷이랑 우리 아들 덕에 힘이 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즐겁고요. 아들은 싱글벙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잘 웃어줘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픈 게 싹 사라지는 듯해요. 뭐 물론

예, 기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아픈 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신 거면 약을 꼭 챙겨 드세요. 아프지 마세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아픈 사람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 아픈 게 참 싫더라고요. 아, 뭐 물론 들으시면서 그러실 수도 있죠. 아니 뭐 누구는 아픈 사람 보는 거 좋아?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참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정인이 엄마님께서도 아이 돌보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애기들 아, 그 친구들이랑 일단은 좀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 진짜 아,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힘든 건 또 힘든 거니까 그래서 몸이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아픈 거면 네, 약도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저희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흑장미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흑장미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지우개님이십니다. 단미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바카스 D 올려놓아요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바카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F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네, D는 특별히 좋은 건가요? 저는 사실 바카스를 안 마십니다. 어렸을 때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맛있다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바카스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 D가 약국용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바카스를 안 먹게 됐어요. 저는 그 안 먹어요. 네, 바카스하고 그리고 또 안 먹는 게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과일 주스 그거랑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오란씨? 아니 오로라민씨 오란씨가 아니라 오로라민씨? 그거랑 미에로 화이바 네, 그거랑 두유 네, 두유도 되게 많아요 네, 제 일하는 곳에 네, 그런 건 좀 잘 안 먹는다기보다는 네, 제 돈을 주고 사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것도 안 먹었어요. 복숭아 이렇게 왜 복숭아 캔이라고 하나? 요즘에는 유리병에 들어있던데 네, 그것도 안 먹어요. 그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네,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바카스는 저 옛날에는 진짜 바카스 막 엄마 몰래 여러 병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지우기님이 주시는 바카스 D는 네, 한 병 먹겠습니다. 신청해주신 곡 들을까요? 아 맞아 대화창에 우리 지우기님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우기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오픈하는 곳에 보내지는 직원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능력자인 거야. 그 실력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오픈하는 곳 힘든데 오픈 멤버들이 좀 많이 힘들죠. 근데 거기에 보내지는 거면 실력을 인정받았구나. 요 녀석 봐라. 실력자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센치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단미님. 이번 주는 하동대회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매주 대회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대회를 끝으로 이제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생각 잘하셨어요, 진짜. 아니, 너무 하시니까 잘하셨어요. 그때 무릎 다치셔가지고 한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아, 좀 너무 나가신다 싶었거든요. 진짜 잘하셨어요. 쉼 없이 너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계속 일하다가 한 달 반 정도 쉬게 되어서 나가게 되었던 건데 이제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저에게 휴식을 줘야겠어요. 또 주말이 다가왔는데요. 힐링되는 주말과 맛있는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단미님,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센치신님도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결과는 좋으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조심히 다치지 않고 대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면 운동선수인 줄 알겠어요.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다치지 않고 마무리 잘 하시고 좀 쉬세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재봉틀 고양이님, 아침 출근, 저녁 퇴근, 근무 시간이 아닌 때문이라도 가끔씩 들려오는 언니를 기다려봅니다. 물론 재미없는 사연으로 비벼보겠지만 언니를 기다리는 마음은 은근히 좋아요. 무엇이 더 생기고 이익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정성, 그리고 침묵된 글자, 마음의 연결, 봉인된 약속, 긴 기다림.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 출근하지 않는 날은 일요일과 추석 연휴뿐이라 마음이 괜히 삭막해지고 짜증이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지만, 정말 잠깐 듣는 언니 목소리로 아 그래 가야지 하는 마음다짐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아직 초반인데 약간 끌려가는 시간적 상황이라 지금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빨리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데 말이죠. 마음만 급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 꼭 들러주세요. 못난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햇살이 좋은데 그런데 눈에는 자꾸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새 시즌을 준비하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좀 일에 치이시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 재봉틀 고양이님도 지금 하고 계신 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치일 때가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일이니까. 이게 생업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나처럼 네, 틀림없이 잘하시니까 그쵸. 제가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끝나고서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혼자 영화를 보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잘 다녀올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금요일이다. 좋죠, 여러분? 네, 저도 좋습니다. 요새 주말은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쉴 수도 있고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호수에 좀 땡땡이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일은 우리 타비님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일요일날 할 거예요. 요새 좀 많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우리 타비님 쉬실 때 조금 나눠서 하고, 그리고 네, 저도 좀 쉬엄쉬엄 해야겠어요. 좀 오랫동안 지쳤던 마음들이 몰려서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우리 다미님 고생 많으셨고요. 눈동자 보러 간대요.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다미님 겁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막내 아이랑 군채 보러 갑니다. 방송 끝나고 아마 방송 중에 우리 아이가 올 거예요.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따가 시간이 애매해서 3시 거는 못 보고 5시 거 보러 가야 돼서 아이 오면 밥 같이 먹고 네, 이따가 영화 보러도 우리 뭐 갑자기 미쳤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이가 문해창작과를 수시로 지원해서 지원해야 돼서 글을 많이 써야 돼서 영화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 중이에요. 원래 영화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열심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고3 엄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리를 좀 많이 비웁니다. 두 곡 전해드렸어요. 1%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 아, 이런 마음 어떤지. 나 때는 말이야. 네, 그리고 네, 뭐라고 읽어야 돼요? 치즈케이크. 나에게 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 네, 노래 너무 좋죠. 이 사람들 노래 잘하더라고요. AI인가? 랑스의 뚝뚝 뜨거워져 라는 곡과 루시의 전체 관람가 전해드리고 올게요.

금요일이고 점심시간이고 그래서 신청문단이 약간 조용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래서요 노래 세 곡 더 듣고 가도 되겠죠? 우리 나야님께서 좋아하시는 루시 콘서트 보고 와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관람가까지 들으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곡으로 세 곡 더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 할게요.

어휴, 이놈 선풍기. 깜짝이야. 네, 선풍기가 자꾸 돌아갑니다. 지맛대로 막 돌아가요. 이게 마이크도 돌아갔네. 네, 전해드린 거 BN5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좋았던 우산 속에서. 네, 미넬의 언젠가 닿을 마을, 마음, 네, 서아의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노래들이 다 잔잔하니 AI 참 좋죠. 네. 이렇게 또 몰아서 들으면 좋은 맛이 있어요. 꽃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3, 40분 오다 없어서 탕복밥 시켜 먹었어요. 나는 밥도 안 먹고 방송하는데 배불러서 좋니? 배불러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그래요, 든든하게 먹고 이래야죠. 오늘도 날이 너무 덥습니다. 큰일이네요. 우리 수빈님 힘들어서 어떡하죠. 네. 이온음료도 챙겨 드시고, 네, 더우면 잠깐 쉬면서 일하세요. 조선이 밤에 여름이 우리 곁에. 이번에 나온 앨범 곡이, 네,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좋은 것도 좋더라고요. 비아트 여름에는 온도에, 예? 노래가 바뀌었네. 우리의 여름. 네. 네, 준비해서, 노래 바뀐지 몰랐어요. 빨리 준비해서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수빈님, 꽃미남님,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다 저녁에 많을 것 같은데 날이 더우니까 안전운전 꼭 하시고 이온료도 꼭 챙겨서, 네, 힘들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세요.

우리 시아님 신청곡 난에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깜짝이야. 우리 딸내미 왔나봐요. 문 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네.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장마가 7월에 온대요. 지각장마래요. 장마는 왜 지각하고 그런대요? 7월 초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시호님이 그러셨어요. 장마에 비가 많이 오르려나요? 그 논과 밭이 있는 곳에는 많이 오면 피해가 많은데 걱정이네요. 몰아서 오지 말고 좀 두루두루 오면 참 좋을 텐데. 여긴 더우니까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도시 쪽은 뭐 많이 와도 뭐 차만 많이 막히겠지. 근데 또 아이들 계약 방학 전에 오면 학교 다니기 불편한데, 그죠? 신청하신 곡 서우의 내가 하는 바보란다. 내가 하는 그대. 꾹의 바보, 테티서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테티서 노래부터 들읍시다. 네, 세 곡 함께, 우리 딸내미 계속 뭐라고 해. 네, 세 곡 함께 들을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3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2시부터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 중이십니다. 타비님 살짝 주무시고 계신데 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담아주시고요. 남은 신청곡 3곡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바오님은 하늘호수 팬이라 네 저도 많이 라이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하늘호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늘호수 온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송 한 30년 했는데 무슨 놈의 팔자인지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힘 닿는 것 곧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꾸준히 함께 할게요. 햄바오님 신청곡 K2 김성면의 곡과 김연우 박정현의 노래 모두 준비해 드릴 건데요. CM 듣고 갑시다.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오후에 나가니 점심은 나가서 먹을까 해요. 혼자서 분식 야무지게 먹을까 합니다. 밖에 공사하나 봐요. 뭔 소리지? 네, 김밥,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등등. 아이고 많다. 네, 맛있게. 저도 떡볶이나 시켜 먹을까요? 갑자기 땡기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짜장면, 우동 이런 거 먹을걸요. 네. 그때가 제일 예쁘죠. 쪽쪽 빨아먹을 때 얼마나 예쁜지요. 멜로망스의 작은 행복, 이즈나의 암냠냠, 악뮤의 라면인건가 신청해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세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장미님. 부산은 구름만 많은 날씨네요. 비는 안 올 듯한데 또 오르죠. 요즘 날씨는 예상을 못하니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그러게요. 근데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워요. 비온 에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원어스의 쉽게 쓰여진 노래 투어스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 너무 좋죠? 그죠? 하면 자꾸 꺼지죠? 어제 내가 막 그랬다니까. 자 어쨌든 세 곡 모두 전해드리고 저는 선곡해서 올게요.

우리 띠안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시아님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엠플라잉의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성의 감정의 표현. 클라우드웨이의 노래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드려볼게요.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10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월요일은 3시간 방송이네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 주가 진짜 되게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갔는데 금요일 되니까 왠지 또 잘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오늘 금요일이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더운데 네,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스텔라 엘로라이의 비오는 날엔 비가 왔으면 좋겠다 네,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모두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별일 없이 보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별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창가에 들어오는 오후 햇살, 이름 모를 노래 한 곡에 괜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순간들, 우리의 일상은 그런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늘 방송이 그 작은 것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여기 잠깐 기대셔도 좋습니다.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마니,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사비의 가요홀릭

난 너 지류 하려 해도 할 수 없어 돌아와 주여 기도드려 마스 해봐 해봐 피가 다시 내 곁에 돌아올 수 없다면 이제 자리

어제 날씨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더운 것 같아요.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나도 모르게 에어컨 바람을 좀 세게 틀기도 하고 또 얼음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온유월에 왜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걸릴까 싶지만도 훨씬 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박은빈의 종이 비행기, 온도 이름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베스큐 치즈케이크, 네, 베스킷 치즈케이크, 여행 고고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소소하면서도 즐거운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 우리 꽃미남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죠? 물 자주 섭취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바스크 치즈케이크예요. 네, 감사합니다.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룰라의 기도, 김현정 되돌아온 이별,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함께 해봤습니다. 이 여름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여름에 잘 신나게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조선힙합 코끼리라 하더니 유나의 말도 안 돼 백천강에 2년 전해드렸습니다. 피사마님 안녕하세요. 3시 퇴근을 앞둔 지금 2시간 앞둔 지금 오늘은 금요일 치고는 편안했죠.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너무 긴장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말이 씨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말이 꼭 그렇게 씨가 되지 않기를 네, 서서히 흘러가길 바랍니다. 비사모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래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아빠 차 뒤에서 신청합니다. 량현량아 학교를 안 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78 누구 노래일까요? 네, 보이네스트 동화의 곡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니까는 누구 노래인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래님의 신청곡 곧 이어드릴게요.

다래님의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좋아하니까 곡의 가수명을 찾지 못했어요. 혹시 듣고 계시면 네, 꼬리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센느의 데자뷰, 핑클의 블루레인, 그리고 SES의 달리기 이어갑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으로 마야 나를 외치다 그리고 리아의 눈물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리아의 눈물은 진짜 명곡이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듣던 그런 곡이었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는 것 같아요. 이소은의 서방님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요. 오후 3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수다비의 가요 올리기예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한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요즘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정말일까? 정말 그만큼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AI를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제를 해서 이것저것 시켜보고 있는데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좀잘 해보라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대답을, 틀린 대답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네, 더하니 내놓는 거 있죠. 특히 저는 선곡에 관해서, 이럴 때 이런 음악 한번 선곡해줘라고 하면 AI가 이렇게 쭉 목록을 뽑아주거든요. 그런데 가수랑 제목이 막 틀려요. 뭐, 예를 들면, 성시경의 뭐 나의 사계절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제가 다시 검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래요. 아 그러면 네가 검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뮤직 사이트 들어가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네가 자체적으로 검수를 해 했더니만 뭐 자기는 할 수가 없다고 뭐 그런 거 있죠? 네트워크 접속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화내는 거 얘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공 리스트는 제공하지 않을게요. 막 이러는 거 있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킹 받습니다. 저 얘랑 일 못하겠어요. AI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인간 고유의 영역을 넘어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런 감성, 그리고 우리들의 느낌, 이런 것들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심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별것 없는 그런 하루라도 음악 한 곡이 있으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뭔가 좀 위로가 되고 또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늘로서 덕분에요. 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블릭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도 깜짝깜짝 놀랄만큼 후다닥 튀어왔어요. 그집까지고요. 가게 다녀오면서 아이스크림 가게 들려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고 뒹굴뒹굴하다가 여러분과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네, 전방송 리스타비님, 어제는 제가 서버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서버를 받았네요. 네, 한 주도 네,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주말까지도 또 고생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방송 수고 많았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 그나마 참을만 합니다. 네, 비 소식이 있어서 전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하늘이 맑음이네요. 맑음이다 못해 덥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왔어요. 천국의 제목을 보고 한참을 생각하고요. 네, 가사를 듣다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는 나청이에요. 항상 방송 잘 들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조선입합에 성준기를 못 만나니까 오빠를 만나는 거. 가사만 해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얼굴은 되고? 성준기 연기자분이 얼굴도 잘생겼죠. 귀엽죠. 매력쩔죠. 연기도 잘하죠. 근데 만나는 오빠는 얼굴은 되고 궁금했어요. 아, 우리 성준기님 마냥 만나는 오빠가 얼굴은 되나 안 되나. 아, 그럼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들 다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닥 뭐 그렇게 잠깐 드라마를 보면서 멋있다, 네집 아들인지 잘생겼네 뭐 이러고 마는데, 정말 노래 제목으로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왜 송중기일까요? 송중기 이제 유부남이잖아요. 요즘에 미남 쫑각 때 많던데. 너만 아니면 돼. 제 생각입니다. 손준기를 못 만나니까 너도 안 만나. 너만 아니면 돼. 얼굴이 안 되니까. 무기는 진짜 용기다.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요. 얼굴은 안 되고 무기니까 무기가 용기가 된다. 아무튼 우리 꼬미남님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세요? 배우로 따지면 어떤 여자일까요? 네,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인 것 뿐이더라고요. 막상 내 이상형이 키도 크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수술 안한 자연미인이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그 반대 스타일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 그 만나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니까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이상형이 뭐야? 막 젊었을 때 물어보잖아요.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면서. 야, 소개팅 해줄게.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스타일이 어딨니? 내가 만나서 좋아하면 내 이상형인 거지. 그래서 이상형은 매번 바뀌는 겁니다. 우리 꽃미남님,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 퇴근 알람 악마님 한 주가 다 갔네요. 퇴근길 양수 무겁게 가려고 마트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한 주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요일이에요. 또 우리 필사마님 일요일날 근무하신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더블로 축하한다고 해드렸는데, 네, 양손은 무겁게 뭘 들고 가시, 돌 들고 가는 건 아니죠? 마트에 가면 몇개산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맛있는 걸로 해서 주말까지 챙겨 드실 걸로 해서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주신 곡 중에 제가 수정 좀 했습니다. 김기태 님이 부른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별로 안 좋아요. 김기태가 곡은 좀 목소리 걸걸하잖아요. 근데 이승환 씨가 부른 곡은 좀 애절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노래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봤는데 너무 노래가 죽는 듯한 느낌을 저만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각자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들었을 때에는 네, 맞아요. 김기태 님도, 김기태 씨도 곡들이 많아요. 리메이크한 곡들이 많은데, 네, 좀 어울리는 곡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 곡은 오히려, 이분이 부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나은 것 같아서, 이분 곡으로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누구 맘대로요? 자기 맘대로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근데 양손 무겁게 가려고 마트 갔다가 에잇 된장 이런 건 아니시죠? 고추장도 같이 사들고 가시고요.

네, 우리 햄바오님이 청해주신 노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누라 청곤한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전 내일 당직입니다. 잘 들을게요. 아, 당직이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일에 놀고 싶은데 못 노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다 부둥부둥한 것 같습니다. 네, 한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내일까지 뭐 달린다 그래서 뭐 크게 별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푹 쉬면 되죠, 그죠? 네,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백지영의 부담은 다다음 템포에 듣도록 합시다.

네, 딸기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콧물만 났는데 이제는 기침까지 나네요. 콧물, 코막힘, 기침. 열안 나면 다행이에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감기 개도 걸려요. 몰라서 그러지. 시치 이러면서 콧물 나오는 거못 봤어요. 아, 여름 감기가 걸렸네요. 다행히 몸살은 없어서 오전에 하늘호수 들으며 일잘 마치고 오후 출근도 하늘호수 들으며 잘 마쳐 볼게요. 네, 온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불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셨는데 감기는 네, 사계절 내내 걸립니다. 겨울에 뭐 추워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름에도 여름에는 아마 목 감기가 많이 걸릴 거예요. 사계절 따라다니는 감기. 다들 몸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이제 뭐 콧물 나고 기침까지 하고 또 열감기까지 가지 않게 약잘 챙겨 드시고 일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근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벌써 불금 주말입니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언제나 안전하게 불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연장도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네, 우리 딸기님이 청해주신 곡과 햄버우님이 청해주신 곡을 못 전해드린 곡이 있죠. 이 중에 우리 딸기님께서 싸이 이제는 전해주셨는데 최정환의 편지, 백지영의 부담 템포 넣어보면 아마 지금 제가 전해드린 가수가 부르는 곡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른 가수가 부른 곡으로 해서 이제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기님. 주말 잘 보내요.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또 금연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올라오는 사연 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 당황하셨어요? 화나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전 현실적이니까. 오늘 오후 3시 반 이후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 두 군데 가야 돼서 얼른 아들과 갔다 오고요. 버스에서 내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는 순간 놀이터 앞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신 아저씨를 봤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결국 얘기했죠. 아저씨, 여기 금연인데 왜 피시냐고요? 큰 소리로 말이죠. 근데 아저씨가 왜큰 소리를 내는 거냐면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냥 쳐다보고 가면서 제가 중얼거렸는데 또 아파트 입구 앞에 젊은 사람 둘이 당당히 절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큰 소리가 분명 들렸을 건데 말이죠. 우리 정인이 엄마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이야기 했다 치지만 그 젊은 두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자기네들 이야기한다고 저기 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몰라. 또 어떤 아줌마가 또 담배 핀다고 뭘 하나 보지. 야야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한번 쳐다봤을 걸요. 관리실에 얘기를 했죠. 아까 상황들은 다른 분들은 얘기해도 조치가 안 되니까 말하는 거라고 말안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금연구역 안내문도 아주 오래전에 붙여놓은 거고요. 빨리 조치 좀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근방 학교도 몇개 있고요. 고교 애들도 많고 살기 좋아서 오는데 관리실이 왜 관리실이겠냐고 아파트 관리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남한테 피해 주질 말아야지 왜 자꾸 피시는지 피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도 속상하네요. 선곡은 악마님이 정해주세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흡연자가 있으면 흡연자가 있고요. 또 금연실이 있으면 또 비흡연실도 있죠. 근데 요즘에 보통 모든 건물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흡연구역이 솔직하게 뭐 찾아볼 수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도 피시고 뭐 아파트 입구에서도 피시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담배를 판매를 하면 흡연자분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공공장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당연히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하는 게 맞고요. 흡연실을 조금 그래도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양심 있는 분들은 흡연실을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관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관리하라고 관리실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관리하면 관리한다고 따다닥거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리 안 하면 관리 안 한다고 따다닥거리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말하면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관리실에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할수 있다면 당연히 딱지는 붙이겠죠.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까지는 할수 있는데 나중에 후환이 두려운 거죠. 아파트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도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서도 주변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만큼 금연구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흡연자분들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있는 반면에 흡연 장소도 좀 같이 만들었으면 하면 어떠나 싶고요. 서로서로 피해 안 가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사는 게참 좋겠죠. 만약에 독단으로 살려면 주택 살아야죠. 단독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야죠. 그건 흡연자만이 뭘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 잘못 건드렸다가 맞아 죽어요. 그래서 더 그럴 거예요. 세상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괜히 여기저기 끼다가 뭐 뒤통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참견하다가 괜히 저한테 막 화병 들까 봐 오히려
말하고 싶은데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데 말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정인이 엄마는 용감하네요. 거기서 아저씨가 데려도 막 그랬으면 아마 정인이 엄마 쫄았을걸요? 아, 그럴 때는요 그냥 피해가세요. 그게 좋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 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정인 연마 릴렉스 하시고 전해드린 노래로라마 그나마 위안 좀 삼으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젊은 분도 나중에

고기는 한살한살 먹다 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만 지금은 좀 더 너보단 더 젊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더 늙어갈 거고요. 그러면 보통 기본에서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오잖아요. 주차도 그렇고 횡단보도 신호 지키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얘기는 그러잖아요. 도로 건널 때는 어디로 건너야 돼?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해요. 나이 먹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시골인데 간혹 이제 차들이 대도시보단 적어서 그런지 주차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주차를 막 대놓는 분들도 계시고 차가 가는데도 그냥 무단횡단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숨이 나옵니다. 아, 나이 드시고 왜 저러시지? 누구 피해 보시려고? 이런 소리가 정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안하무인이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히려 대려 큰 소리 치신 분들이 많아요. 잘못을 해놓고 분명히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당연히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도 무단횡단으로 가면 아무리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은 지킬 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참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막 싸잡아서 막 욕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도 그래요. 엄마는 더 나도 나이를 먹겠지만 엄마는 늙어서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하지 마. 그래서 저희 막 반농담 삼아 그래요. 늙으면 난 저러지는 말아야지.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정인이 엄마 훌훌 털어버리시고 지금 우시 우시 한다 그래도 누구나 뭐 알아줄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다음에 피해 다니면 되지. 그냥 상종을 안 하면 됩니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청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누나 수고 많죠. 저도 수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시 43분이에요. 네, 우리 햄바오님도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내일까지 또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일찍 퇴근하셔서 좀 쉬면서 행복한 불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곡으로 해서 전해드릴게요. 투 헤븐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죠?

네, 여러분 이제 퇴근 시간이 몇분안 남았습니다. 한 주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배웅해 드릴게요. 우리 하자매를 또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신나는 퇴근길 하자매가 배웅해 드릴 겁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주 고생 많으셨으니까 퇴근해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서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7시부터는 이니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누라. 두 번째 신청합니다. 날씨가 초여름 같아요. 더워. 수고하세요. 초여름인가요?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초여름. 초여름이 어딨어요? 그냥 6월 되니까 여름 같아요. 항상 그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녁도 꼭 챙겨 드시고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 피싸마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잔잔한 곡으로 해서 세곡 듣고요. 네, 피싸마님 마지막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러지. 대화방이 조용하죠.

0: 네, 우리 마지막 사연 피스타마님 두 번째 다녀갑니다. 집에 왔습니다. 마트에서 부대찌개랑 닭꼬치 사왔습니다. 잘 듣겠어요? 닭꼬치 만나겠어요? 부대찌개 세주 한잔하면서 네, 오늘의 피로를 싹 풀어버리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계속 전해드리면서 저는 또 남은 시간은 선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 페이

0: 감사합니다. 가로수미 즐겁다 저 너머에
1: 있던 날 알아보던 그 순간 활짝 네 남은 시간 선곡이죠. 다음 방송 우리 이니님께서 함께 해주실까요? 예쁜 사연들 선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게 식사하세요.

한 주를 무사히 건너왔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스스로를 조금 다정하게 바라봐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해야 할 일과 또 지나간 시간들 사이에서 어느새 금요일 저녁 네, 도착했습니다. 네, 잘한 일보다는 아쉬운 일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쓴 한 주였다고 네, 오늘만큼은 나에게 먼저 말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금은 이른 저녁이죠. 네, 지친 어깨를 내려놓고요. 마음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은 음악이 여러분의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의 끝에서 만나는 가장 편안한 시간. 여기는 이 저녁의 쉼표, 이니의 가요 풍경. 네, 풍경지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오늘은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금요일 저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퇴근길에서 차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집에 막 도착을 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에서 함께 하든 또 누구와 함께 하든 이 시간만큼은 우리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 시간에 우리 악마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까요? 9시까지 함께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갑니다. 뮤직 큐!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역시 인나이브 라디오, 또 와우 라디오도 함께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예가요 풍경 9시가 아닌 7시에 왔어요. 네, 9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불나는? 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금토일 많이 바쁘기도 엄청 또 막히기도 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수고하시고요. 파이팅! 네, 금요일은 그렇잖아요. 도로도 많이 막히고, 네, 왠지 분주하고, 네, 복잡하고, 그래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라시의 음성이죠. Same Same, Different, 그리고 케플러의 곡, 네, 스테이치의 ASAP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네요.

네, 우리 헨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네, 9시 방송할 때는 신청란에서 만나기가 조금 힘든데 7시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근하면서 외부에서 잘 들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하셨는데 그래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네, 퇴근길 조심해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행복하기.

네, 베이비복스의 Get Up, 샵의 가까이. 네, 이 곡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고요. 샤크라의 한, 네, 이 곡도 마찬가지네요. 잘 들을게요, 저도.

네, 샤크라의 한 들어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곡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음 올라갈 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 리디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연이 안녕하세요. 방긋 방긋이에요. 네, 찡긋 찡긋입니다. 네,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 염색하고 왔어요. 안 보이던 새치 머리카락이요. 왜 이렇게 보이는지 뽑을까 말까 뽑을까 하다 그냥 염색했습니다. 이제 계속 염색을 해야 할 것 같아 뭔가 좀 속상하고 그럽니다. 내게 와줘서 길었던 하루. 네, 맞아요. 그 머리가 새치가 이렇게 한두 개 보일 때는 뭐 뽑고 또 밑에 직원들이 막 뽑아주고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염색을 하잖아요. 그냥 염색해볼까 하고 염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염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새는 뭐 새치 염색하는 것도 컬러가 좀 예쁜 갈색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서 예쁘게 하면 또 차랑차랑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말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속상해도 배는 고파서 저녁으로 오랜만에 떡국 끓여 먹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물고 배 빵빵해진 배를 두들기며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태 꽁꽁꽁 하셨어요. 그래요. 그냥 먹는 거죠. 뭐 시원하게. 그래요. 먹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많이 차지할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웃으면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잘 보내고요.

네, 우리 리디유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가인과 제프 버넷, 네, 플레이, 그리고 이창섭 씨의 한 번 더 이별, 이소정 씨의 술은 별로 안 마셨는데, 네, 세 곡 함께 합니다.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한으로소 방송국 이니에 가요 풍경이에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바빴던 분들 이제는 어깨에 힘 좀 살짝 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송 끝까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방금 정했거든요. 끝까지 함께하기. 네, 이니가요 풍경 오늘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몸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 아침은요, 알람을 안 맞춰도 된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다정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풍경지기 이니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사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줘서. 네, 부산은 오늘도 흐립니다. 야경을 볼 수가 없네요. 하늘옷에 비치는 야경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우리의 마음의 창에 비치는 하늘옷의 야경은 더 멋지지 않을까요? 네, 그 멋진 풍경 속에 하루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행복하시고요.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성시경 씨의 내게로 오는 길,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송승연의 불들어까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앉아요. 네, 원래 오전에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자고 깨고 오후에는 한 2, 3시간 정도 자는 아기인데요. 오늘은 안 자네요. 네, 속마음을 알고 싶네요. 그래요.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왜 그럴까요?

100일 정도에 또 잠을 안 자는 애들은 100일 지나면 자고 또 돌 때 또 한번 바뀌고 그런다고 하는데.

서버가 잠깐 끊어졌었죠.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뭐 100일 돌 이럴 때 완전히 바뀌어서 잠 안 자던 애도 자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아, 그전하고 또 지금 아이들은 또 틀린 것 같죠. 요즘 보면서 놀라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심하루? 네, 심형탁 씨의 아들내미가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돌밖에 안 된 애가 막 엄청나더라고요. 먹성도 좋고. 아무튼 요즘 아이들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한 만큼 또 꼬물이를 보면 행복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키썸의 잘자, 비원 에이퍼의 잘자요 굿나잇. 네, 두 곡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콩.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송하시러 오셨네요. 오늘은 늘 오시던 9시가 아니고 7시여서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금요일 근무 마치고 퇴근 시간 즈음에 팀장님께서 저녁 먹을 사람 손들으라고 하길래, 아, 회사에서도 이러는군요. 손들어봐. 네, 아이들이 하는 거. 네,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시내로 나가서 밥을 먹고 끝나서 집에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이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네, 한창 술 마셨을 때에는 밤새도록 놀았는데 술은 안 마신 이후에는 밥 먹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이니 누나 방송을 놓칠 수 없기에 쓰레기 두 봉지 버리고 지인이 감자 주신 데서 픽업하고 사연 안에 후다닥 다녀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눈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봅니다. 하트 꽁꽁꽁. 네, 이렇게 예쁘다고 네, 매력쟁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식사는 뭐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았고 요즘 회사가 이래저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의 신청곡은요, 안예슬의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엔츠의 고백할게, NCT with 이 세상 끝까지 네,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함께합니다.

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히 쉴 수 있는 네, 주말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9시부터는요, 우리 앙쿠미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신청곡과 사연 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고 유쾌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자, 함께 하신 곡 케이윌의 곡이었어요. 네, 네가 하면 로맨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이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한우로수 앙쿠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코너죠. 네, 요즘 들어서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코너.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버티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배워보자. 뭘 배워야 할까요? 네. 뭐든 닥치는 대로 배워봅시다. 네. 무엇을 배우든 언젠가 뭐,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니, 뭐, 그렇더라고요. 네. 학교를 졸업을 했어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요. 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뭐, 무조건 배워야 되고요. 네. 뭐, 아이들 다 키워놓고, 네. 맞아요. 나만의 인생 즐기고 즐기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또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나가기 위해서이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워보는 게 좋을까? 네. 이런 얘기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라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요, 게시판 상단에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대화방은 인라이브 한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동안 노래 두곡더 듣고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보이프렌드의 데자뷰, 그리고 차동협의 곡입니다. 두 군데 함께 듣고 오죠.

over. Yeah, 되돌아온 장면처럼 다시 널 부를 수 있다면 지나간 건 겨울뿐. Yeah, 사랑은 아직 not over.

자, 함께 하신 곡, 네, 차동협의 곡이었어요. 네, 두근대. 잘 듣고 왔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요즘은 그, 저의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네, 날씨? 네, 이 무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워요. 지금 사실 이 시각도 밤 9시 반 정도 되면, 네, 20도 안팎이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날씨, 현재 지금 25도입니다.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이게 한번 올라간 기온은 차츰차츰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래서 좀 시원한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도, 네. 마음처럼, 네, 움직임이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코너.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 네 번째 시간 배워보자. 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배워보자. 네, 뭘 배워야 버틸 수 있을까? 네, 이런 얘기 나눠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배움에 있어서, 네, 뭔가 그런 게 없어요. 네, 뭐든 닥치는 대로 그냥 궁금하면 배우고 싶고 그러거든요. 사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내서 배웠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글짓기도 학원을 통해서 배웠고요. 네. 웅변? 네. 이게 웅변 학원 다녔던 친구들이 있나요? 네. 어릴 때참 그거 배워봤고요. 미술학원 가서 미술도 배워봤고요.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도 배워봤고요. 어디죠? 네. 수영. 그러네요. 수영도 많이. 요즘들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배우죠. 네, 수영. 수영도 했었고. 서예도 했던 것 같고요. 또뭘 배웠을까요? 주산 학원은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주산 학원은 안 갔으나 컴퓨터 학원은 가서, 네.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남았던 거는, 네, 워드 1급 자격증 하나 남겨둔 거 있네요. 네. 그거는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참 문외한인. 어쨌든 배우는 건다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배우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야 하니까 또 혹은 회사 내에서 새로운 걸 배워나가야 하니까 네, 금융 관련 자격증을 공부를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다 셈 치고 이제 한번 요리도 한번 배워볼까라고 해서 네, 한식 조리 자격증도 한번 열심히 도전도 해봤고 그러다가 한자 능력 시험도 한번 건드려볼까? 네, 요즘은 한국사 능력 시험도 있잖아요. 국어 능력 시험도 있고. 뭐, 다양해요. 네, 다양해서 배울 것도 많고. 네, 배우고 싶으면 뭐든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알수 없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많이 배워보셨나요? 또, 혹은 그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도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참 궁금해지네요.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또 신청곡 게시판 네, 다녀가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바로 사연을 또 가볼게요. 오늘의 1등 사연은 따단! 자, 오늘의 1등 사연 필사마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호호! 야밤에 박수 받는 네. 이 인생, 네. 아우, 기분 좋아요. 그쵸? 네. 박수 받는 건 누구나도 기분 좋지 않나요? 전 그랬는데. 자,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엔돌핀 100% 채워지는 방송, 앙쿠미님의 뮤직 낚시. 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요즘 이 조선 힙합 노래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좀 전에도 그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곡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신청곡 세 곡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두 곡은 이해준의 사랑투, 허각의 진혼. 함께 듣고 오자.

잘 듣고 왔습니다. 좀 전에 들으셨던 두 곡들은 네, 리메이크 곡이었어요. 네, 잘 듣고 왔고요. 신청하셨던 곡, 사실 이제 첫 번째 곡이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이라는 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전방송에 조선힙합의 노래가 나와서 대신 제가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다가 네. 이 음악을 듣고 싶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며 그 마음을 담아 네, 신청곡을 제가 선곡을 두 곡을 해뒀거든요. 노래 들으시면서요. 네. 행복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 드리고 싶은 노래예요. 두 곡인데요. 오반의 플라워 그리고 멜로망스 김민석 씨가 부른 곡입니다. 여름 편지라는 곡이거든요. 두곡 이어서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자, 함께 하신 곡, 네, 김민석의 곡이었어요. 여름 편지,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시간, 네, 코너 주제 말씀드렸죠.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네,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네, 오늘의 버티기, 네 번째 시간 배워보자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웠고, 배우고 싶고, 네. 뭐 배운 거를 또뭐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고도 싶어요. 네, 이런 건 꼰대라고 할까요? 꼰대, 네, 꼰대 싫은데. 네. 대화방에 계시는 우리 필사마님, 네, 금방 사연 주셨었죠. 네, 지금 일렉 기타 배우고 계시대요. 와우, 멋집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악기 하나는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네, 뭐 생각은 했어요. 네, 어릴 때는 엄마 손 붙잡고 갔던, 네, 그냥 진짜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바이엘부터, 네, 체르니 30까지는 쳤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네요. 엘리제를 위하여까지는 기억이 나요. 네, 그 이후에 또 배워보고 싶었는데, 네, 저도 기타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 손가락이 제가 진짜 짧거든요. 네, 피아노 치기도 힘들었었는데, 네, 기타도 이제 손가락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히 포기했죠. 어쨌든 기타 배우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부러워요. 저도 배워보고는 싶은데 항상 마음뿐이죠. 그리고 대화방에 계셨던 그 정인이 엄마님께서, 네, 피아노 어릴 때 배웠었고, 네, 눈높이 교육 배웠던 것도 기억나네요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러게요. 눈높이로 이제 뭐 기역니은 디귿니을 한글도 배웠던 것 같고, 눈높이 수학,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사칙연산 저도 눈높이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많죠. 구모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요즘 웅진, 그리고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뭐 별게 다 있어요. 네, 종류가, 학습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죠. 네, 우리 배우는 거 되게 많네요. 자, 그리고 대화방에 아연님께서 속셈학원 다녔었는데, 근데 이것보다도 한자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한자도 괜찮죠. 네. 이게 한자를 모르면 네, 신문 보기도 어렵고, 요즘은 신문 보시는 분들 많이 없죠. 신문보다는 그냥 인터넷 뉴스를 더 많이 보시는 편인데, 저는 사실 이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게 눈이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 저는 종이 활자로 되어 있는 걸 보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한자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한자를 배우고 있네요. 네, 네, 별로 배워보고 싶진 않았는데 배우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랄까요, 학원 다니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요즘은 내 돈 주고 다니는 학원이다 보니 학원 다니기 싫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하루라도 빠지면 학원비가 빠지니까 네, 아깝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열심히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네, 수영도 그렇고 네, 뭐 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스트레칭 배우고 오고, 이게 참 삶에 도움은 많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기가 싫고 귀찮아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또 어떤 것들도 배우고 계세요? 궁금해지네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말 색다른 걸 배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3D펜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있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땐 그런 거 없었지? 제가 기억하는 학교 다닐 때 그 방과후 수업은 영어, 뭐 독서반, 뭐 수학 문제 푸는 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 나와서는 사실 쓸데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정말 뭔가 재미난 걸 배우고 싶었는데 왜 그런 걸 안 했나 몰라요? 돈이 들어서 그랬나?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우리 꽃미남님 사연이거든요. 오, 신나는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노래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꽃미남님의 신청곡 트라이앵글의 Love Is, 아일리스의 It's Me, 마지막으로 네이처의 곡입니다. 내가 좀 예뻐. 세 곡 함께 하죠.

자, 함께 하신 곡 네이처의 곡이었어요. 내가 좀 예뻐.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밤 10시 1분 지나고 있고요. 네, 신청곡 게시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11시 방송하실 우리 나니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좀 전에 함께 하셨던 곡은, 네,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사연. 보다는 우선은 노래를 먼저 듣고 왔는데, 네, 사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쿠비님. 배달한 지 5년 차인데요. 아, 배달 일 하신 지가 5년 차래요. 와. 두 개를 비교하자면, 배민하고 쿠팡 알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 일반 배민 AM 스타일이고, 쿠팡은 FM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게더 강한가 봐요, 쿠팡이. 네. 기사들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쿠팡. 저는 사실, 뭐랄까요. 마트 이용할 때는 배민을 이용하고, 뭔가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쿠팡이츠를 이용을 하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스타일은 다른데, 글쎄, 저는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네, 비대면으로 거의 이렇게 수령을 하는지라, 어렵네요. FM 스타일과 AM 스타일, 어떤 걸까요? FM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기사에 한번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쿠팡, 배달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드시다는 이제 그 기사가 한번 나왔었는데, 어떤 기사냐면, 우리가 보통 쿠팡 프레쉬라고 해서 이제 새벽 배송을 받잖아요. 그러면 새벽 배송 오는 그 프레쉬 그 백, 네, 그 백이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물건들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할때 사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뭐랄까요? 비닐 같은 거? 뭐랄까? 완충 역할을 하는 그 비닐 있잖아요. 네. 그런 비닐이라던가 아니면 냉동 식품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녹지 말라고 넣어놓는 그런 팩, 냉장 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서 반납을 해야지, 아니면은 그 쿠팡 배송업체 직원분들이 그거를 수령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분리배출을 해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박스를 다 펼쳐서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뭔 일이래요. 그냥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게 하나의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줄 알고 그냥 그대로 반납을 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모든 걸다 비운 채 박스만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도 생각을 해 두셨다가 반납하실 때꼭그 안을 깨끗이 비운 상태로 반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FM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 요즘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우리 흑장미님의 사연입니다. 오우, 오랜만에 이 사연단에서 뵀어요. 그죠? 반갑습니다. 영화를 보고서요, 이동 중입니다. 제 방송 전에 영화, 이제 극장 가신다 그랬었는데, 영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동 중이시래요. 다음 주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이거든요. 본인 시험이 아니라 이제 자녀분 시험이죠. 와, 좀비는 너무 징그럽네요. 이동하면서 잘 들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3곡 남겨주셨습니다. 좀비 나오는 영화 보셨나봐요? 저도 사실은 좀비 영화 되게 무서워서 잘못 보거든요. 근데 좀비 영화 중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나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 영화 있는데. 되게 노래들도 재밌고 막 그랬던 영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이네. 신청하신 곡 3곡이거든요. B1A4의 10년 후, 틴탑의 긴 생머리 그녀, 샤이니의 눈안 너무 예뻐. 3곡 이어갈게요.

자, 함께 하신 곡, 네, 샤이니의 곡이었어요. 눈안 너무 예뻐.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영화 잘 보고 오셨겠죠? 흑장미님. 네. 그, 좀비 영화 너무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좀비 영화, 예전에도 한번 방송 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원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되게, 뭐랄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말 흘러간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좀비가 결국은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뭐 그런 네, 사랑으로 인해서 뛰지 않던 심장이 뛰게 되고 네, 좀비가 다시 사람이 된다는 뭐 그런 영화예요. 네, 원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조금 덜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 영화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네.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네, 잘생겼어요. 그 잘생김의 기준은, 네, 좀비들 중에서는 참 잘생겼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코너, 네,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네,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중에 네 번째 시간, 배워보자라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그 요리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저는 사실 제대로 요리를 배워본 거는, 초등학교 때왜 우리 실과 수업 있잖아요. 그 시간에 배웠던 게 정말, 제대로 그나마, 네, 그 레시피 보고 배웠던 첫 요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네, 뭐 밥을 하라 그러면, 그 압력밥솥에 밥을 안 치고, 네. 뭐 연탄불이 꺼지면 연탄불을 갈고, 네. 뭐 하여튼, 뭐, 이런 요리들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간단한 것들. 이제 볶고, 뭐, 튀기고, 뭐 이런 정도의 요리만 했었다고 하면, 글쎄요, 요즘은 원체 잘 되어 있어서 레시피 보면 웬만한 요리들은 다할수 있잖아요. 네. 물론, 레시피를 보고 만들었는데도 똑같은 맛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네, 맛이 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요리를 배웠으니, 이제 아이를 위해서 나도 한번 이유식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뭐, 저도 도전을 해봤죠. 도전을 했는데, 아, 이게 이유식이 쉽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들이 먹는다고 해서, 뭐, 한 가지 그냥 밥만, 그냥 밥을 해서 그거를 뭐, 죽을 만들어서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나 다양한지. 또 양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아이한테 먹여보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려고. 근데

저는 알러지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떤 게 반응이 올지를 몰라서 저는 사실 제가 만들어서 할수 있는 정도가 안 돼요. 네. 너무나 다양해서. 저는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저는 이제 주문을 해서 먹어봤는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다른 음식이 오는 거죠. 정말. 호사스러운 이유식을 저희 아이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저 어릴 때는 뭘 먹었을까요? 네, 그냥 밥 먹고 말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벌써 십몇 년전 일인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유식의 단계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이빨이 나와서, 잘 씹을 수 있으면 아이가 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네, 다져서 먹여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아니면 그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아, 뭐다 알고 있지만 네, 배웠지만 어렵네요. 다치는 대로 배워서 해봤는데 저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더 어렵겠죠? 여튼 네. 잘, 이 시기를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네. 뭐, 그냥 일반 밥 먹을 수 있는 또 시기가 오면 또 편해지니까요. 네. 아,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네, 대화방에 계시는 정인이 엄마님께서, 네, 이유식 관련해서 궁금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얘기가 나왔네요. 네. 정인이 엄마님께서 얘기 나눠주시면서, 네,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네, 사연은 좀 길어서 우선 신청곡 먼저 듣고서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곡 청해주셨거든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제가 노래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10cm의 곡이었어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사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불금이 몇 시간 안 남았네요. 그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진짜네요. 저는 불금이라는 것도 없고, 네, 주말이라는 것도 없는 아기 엄마예요. 독박 육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늘 웃음만 듣고 대화 나누고 신청곡 사연도 쓰고 읽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인지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는 듯해요. 다른 분들은 불금이라고 술 한잔하고 주말이라고 지인이나 친구 만나 한잔하고 그러지만 저는 하늘 웃음 방송국 들으면 됩니다. 그게 저한테 불금이고 주말이에요. 라며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누가 그랬었어요. 누가 물어봤는데,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언제까지죠? 어린이집을 다닐 때까지. 한, 몇 살이죠? 한 네다섯

17살? 네, 그때까지 정말 한 4년인가 5년이라는 시간이 확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를 전혀 몰라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사람이란 그렇더라고요. 무언가 한 가지에 이렇게 매진을 하다 보면 그 외적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그 4년이라는 시간은 대중음악을 모르지만 아이와의 시간으로 채워진 그런 4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그때에 나왔던 노래들을 다시 듣거나 하면 저는 정말 새롭거든요. 우와, 이런 노래가.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좋아요. 네, 지나간 노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노래거든요. 어쨌든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이 시기도 금방 또 흘러갈 것이고 네, 또 그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네, 아 내가 또 그랬었지 하실 거예요. 네, 어쨌든 사연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우리 지우기님의 사연인데, 아니, 이 사연 함께 하기 전에 뭔가 이제 멘트를 하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멘트를 준비하기 전에 우선 신청곡 먼저 듣고서 그러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윤하의 라이프 리뷰라는 곡하고요, 김은영의 타이밍이라는 곡이거든요. 노래 먼저 듣고서 네, 사연 함께 할게요.

자, 함께하신 곡 김은영의 곡이었어요. 타이밍.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힐러 지우기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는데 우선 사연 먼저 볼게요. 후미루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사연 남겨봅니다. 오늘 퇴근이 마려웠어요. 그래요. 언제라도 퇴근은 마렵죠.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퇴근 전에 항상 하던 루틴이 있었어요. 네, 그거 아시죠? 퇴근하기 전에 그 모든 자리 정리 다 해놓고 정말 그 PC에 있는 그 파워 버튼만 누르면 나갈 수 있게. 요이 땅 하면 그냥 튀어나갈 수 있는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어쨌든 퇴근이 마려웠다는 얘기, 어우, 너무 와닿는 얘기였어요. 저녁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네, 누나 한 접시 올려요. 고기? 좋은데요? 저 오늘은 소화가 너무 안 돼서 그 오늘 한끼 먹었거든요. 근데 그한끼 먹은 게 너무 잘못돼서 저녁도 정말 대충 때웠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질어질한데 고기 먹었다는 얘기에 너무 부러운데요. 네. 내일은 고기 먹어야지. 이 사연 남겨주기 전에 그 대화방에 잠깐 나오셨었어요. 우리 지우기님이 누나 저 요즘 그 지하철 안내방송 멘트 들어요 라고 하길래 무슨 안내방송 멘트를 들을까 싶었거든요. 이 멘트 저 진짜 많이 따라 했었어요. 그왜 있잖아요. 그이 지하철 안내방송 중에 하나가 이번 역은 서울,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이 멘트, 이 멘트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참이 멘트 좋아하는데 이거 안 시켜줄까요? 그 환승 안내 멘트 있잖아요. 네. 서울역입니다. 1호선, 4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는 영어 멘트? This stop is Seoul, Seoul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정도까지가 맞나? 그 예전에 이거 왜그 안내 멘트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그 멘트 하시는 분들도 사실 성우분들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이런 성우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뭐든 배워보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에서 왠지 커트라인에 걸릴 것 같아.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고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소화시켜야 되니까. 네. 오늘 잠은 다잔 거예요? 좀 전에 신청하셨던 곡은 들으셨고, 제가 노래 두곡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듣기 위해서 선곡 두곡 해놨는데, 네, 이곡 듣고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사서함이 부르는 곡이에요. 바라봐 줄래요? 그리고 소보의 곡입니다. 보통의 이야기.

자, 함께 하신 곡 소보의 곡이었어요. 네, 보통의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했던 이야기, 네, 뭐 배워보자. 어떻게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래요. 네, 뭔가를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뭔가를 배워봐야겠다라기보다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요. 네.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꼭뭘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아, 근데 뭐가 답일까요? 네. 뭔가를 가르친다? 네.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뭔가를 더 배워서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그냥 학원을 보낸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내가 뭔가 배워야 될게 있다면 꼭 학원을 가야지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배워지는 것도 있을까요? 어렵네요. 정답은 뭐든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냥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면 될것 같아요. 그 순간이 지나면 뭔가 그 열정도 식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뭔가, 뭐랄까요, 시기를 놓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고 싶으면 배우려고요. 네.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커피를 배워서 집에서 내려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네요. 아, 커피 줄여야 되는데. 또 배우고는 싶고. 에이, 진짜. 답이 없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지, 네.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네. 두 곡인데요. 우선 듣고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인사 나눠야 될것 같네요. 자, 모트의 곡입니다. 모트의 한뼘, 그리고 서호의 That's Ordinary Love. 함께 듣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뒀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곡은요. 네, 소심한 오빠의 곡이에요. 사랑은 F처럼, 고백은 J처럼. 맞나? 자,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앙코빙의 다음 정규방송은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밤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은 나니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night.

조용하게 흐르고 있죠. 예, 지금쯤이면 비가 많이 와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비가 좀 내려줘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서 7월달이나 돼야 비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밤에 좀 시원하니까, 낮에는 물론 덥지만 밤에 좀 시원하니까 여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저도 그러거든요. 이상기온 때문에 요즘 날씨가 정신줄을 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선선하고 습하지 않으니까 그건 좋은데 너무 또 가물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어요? 행복하셨죠? 즐거우셨죠? 기분 좋은 일들 많으셨죠? 아니라고요? 그럼 마지막이라도 오늘의 마지막이라도 기분 좋게 잘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지루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셧더문 올릴게요.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앙크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배우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누굴 또 패고 다니려고 태권도를 여자아이가 하냐고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제 남동생들은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지는 못했는데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누구를 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그 정도는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때 특별활동을 하면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수영을 가르쳤거든요. 수영만 가르쳤더니 저희 딸아이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알려주었는데 안 하니까 또 다 까먹더라고요. 핑크의 노래입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예, 신청곡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늄님 다녀가셨어요. 선물 감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늘따라 피곤하네요. 일도 잘 풀리지 않고요. 마무리 곡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아, 일이 잘 풀려야 신나서 일을 하는데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으면 일도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일찍 들어가시나 봐요. 우리 샤방샤방 꼬미남님 힘내시라고요. 신청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선힙합의 여름이 우리 곁에 1%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 박지원의 내게 말해. 이렇게 세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응원하는 거 아시죠? 화이팅입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어요. 선물 감사드리고요. 잘 시간이네요. 늦은 시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두곡 주셨어요. 팀의 사랑한 만큼 김필의 목소리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피곤하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전해드렸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진짜 엄마들이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아이들을 어릴 때 그렇게 막못 먹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뭐 제가 승질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기었는지 눈치껏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 것 같고 엄마 먹는데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 저는 여름에 식혜를 해줬어요. 아이들 그 음료수 이런 거안 사주고 식혜를 해줘서 아이들은 식혜를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못 먹는 게 하나 있었어요. 콜라. 콜라는 엄마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콜라를 끊었어요. 콜라 끊어서 지금은 어쩌다가 한 번씩 먹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 예전에는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콜라 회사에다 연락해서 수도꼭지처럼 이거를 틀면 바로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콜라를 많이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 콜라를 끊었어요. 제가 끊은 것 중에 하나가 콜라, 아이스크림, 지금 몇 달째 빵 끊고 있고요. 근데 정말 끊어야 될 거를 못 끊고 있어가지고 예, 언젠간 끊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힘내시라고요. 조선 힙합이 부릅니다. 여름이 우리 곁에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예,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듣고 계실까? 한 곡만 들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체리님 지금 퇴근 중이신데 일단 한 곡 원더걸스입니다. 노바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OST로 가지고 왔어요. 어제 곡은 다들 신청하실 것 같아서 전 다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빠졌어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도 함께 달려요. 그럴까요? 예. 아까 조선힙합의 노래를 들었는데 전주를 딱 듣는데 닭다리 잡고 뜯어 이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주가 나오는데 안주 생각이 나지 이러면서 우리 철림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한잔 하시는 분들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왜 그 노래 듣는데 전주 부분들이 반주가 왜 그걸로 들렸을까. 아무튼 재밌게 잘 들었어요. 행복하자 1님의 신청곡도 오랜만에 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진짜 꽃보다 남자 OST 곡이죠. 진짜 많이 들었는데 덕분에 또 듣네요. 오랜만에 내 머리가 나빠서 저한테 하는 얘기죠.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자 1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빠른 노래들 좀 들었으니까 좀 편안한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꼬맹이 청이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언니 신청합니다. 주말 잘 보내.

되게 속상하죠. 아프지 마시고요. 맨날 나보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하면서 본인이 더 손이 많이 가. 예. 아이오아이의 노래죠. 갑자기. 예. 제 시간에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요한의 늦은 안부, 그리고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신청하신 분들이 다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체리님 없어서 체리님 노래를 다 못 전해드렸거든요. 체리님 근데 또 나갔어. 빨리 들어오세요. 갑자기 노래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갑툭 나가셨어요. 원더걸스의 노바디 그리고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두 곡은 전해드렸고요.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유피의 뿌요뿌요 유엔의 파도 예,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제리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짱이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자, 지금부터 벨트를 풀어볼까요? 자두의 김밥, 피썸의 맥주 두 잔, 보람 이후에 라면 먹고 갈래요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 라면 없습니다. 집에 라면이 너구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로는 먹으면은 하나는 먹을 수는 있는데 오늘은 안 먹는 걸로, 오늘은 야식 없는 걸로 할 거예요. 예, 계속해서 우리 철님의 신청곡 잠시 뒤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노래죠. 샵의 눈물, 박강현의 비소, 구피의 비련. 예, 세 곡 잘 들을게요.

예,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늘호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까지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동안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호수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트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 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래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 많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